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아름다운 신부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종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고원.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유글정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검은 머릿결.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통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이어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달콤한 당신.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 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이어 한종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평범한 길.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최근 길림성은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 전용 관광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1차에 이어 2차로 확대되었으며 전 지역에서 다양한 입장료 할인과 무료 입장으로 수험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춘시 동식물공원은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야간 개상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낮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매일 5명에게 제공되는 폭소 오행산 수험생 전용 명소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림강시 로투 정자는 해발 1,400m의 고원 초원으로 8월 31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입장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탁 트인 전망은 시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링근 시곡 풍경구도 같은 기간 동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을 따라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정우현 사해룡만 마이호 관광지도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시 류화현은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하면 모든 A급 관광지와 농촌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반시는 8월 31일까지 국가 5A, 4A급 관광지의 첫 방문 입장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지반시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 문물 고적 유적지, 오뇨봉 국립공원, 암록강 국경 등은 한 번의 여행으로 깊이 있는 역사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통화 용동 관광지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특가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일반 입장권은 60원이며 동굴 관람과 고원 활강, 정글 오프로드, 셔틀 버스를 포함한 특별 체험 패키지는 129원으로 스릴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시의 막막격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6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드넓은 습지와 아름다운 갈대밭, 철새의 군무는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훌륭한 촬영 명소로 꼽힙니다. 이번 길림성의 수험생 할인 정책은 단순한 관광 혜택을 넘어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험표 하나로 떠나는 이 특별한 여행, 함께했던 동기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길림성의 울창한 산림과 맑은 하늘 아래 아름답게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산동대학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61부를 보내드립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통 문화를 대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태도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현 시기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선명한 문화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중화 문화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을 제시해 준 것으로서 우리는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는 중화 문명의 지혜의 결정체이자 정수이며 중화민족의 뿌리이자 넋이며 또한 우리가 세계 문화의 급류 속에서도 발을 든든히 붙일 수 있는 기반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문명사를 지니고 있으며 근대 이전까지 중국은 줄곧 세계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천 년간의 역사 변화 및 발전 속에서 중화민족의 전진의 길은 종례로 순탄한 적이 없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동반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걸어나왔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중화민족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세계를 빛내는 중화 문명을 창조하고 남다른 특색을 갖춘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중화민족이 곤란을 극복하면서 대를 이어나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버팀목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전승되고 발전함에 있어서의 근본으로서 전통 문화를 잃으면 정신적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다시피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포기하거나 배신하는 민족은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되던 그날부터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적극적인 선도자와 실행자가 되었으며 또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충실한 전승자와 고향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시종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징표를 보여주면서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욱 잘 구축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려면 반드시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전통 문화는 그 형성과 발전 과정에 불가피하게 그 시기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시대 조건, 사회 제도의 국한성으로 인한 제약과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은 문화건설 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부단히 심화되었음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대하는 주계 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 방침의 중대한 의의, 기본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것으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모든 사업을 지도해야 합니다. 시종 근본을 잊지 않고 외래의 것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지향하며 옛 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며 옛 것을 오늘날의 거울로 삼으며 감별성 있게 대하고 지향 있게 계승함으로써 중화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유전자가 현 시기의 문화에 부응하고 현대사회에 어울리면서 새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적 특징과 요구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포와 낡은 표현 형식은 개조하여 새로운 시대적 내포와 현대화된 표현 방식을 부여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시대의 새로운 진보와 진척에 따라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내포를 보충하고 확장하고 보완함으로써 그 영향력과 감화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한국 문화를 전승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내포된 사상 정수와 문화 정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에 포함된 풍부한 철학, 사상, 인문 정신, 가치 이념, 도덕 규범 등에는 현 시대의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시가 내포되어 있어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 유익한 개발을 주고 국정 운영에 유익한 개발을 주며 도덕 건설에도 유익한 개발을 줄 수 있는 바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모두 그 나름대로의 영원히 색이 바라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정신적 징표를 도출해내고 보여주며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에서 현 시대의 가치와 세계적 의의가 있는 문화 정수를 추출해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애심을 강조하고 민본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고 정의와 화합을 숭상하고 대동을 추구하는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선양함으로써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리용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전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여러 가치를 발굴하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이 깃들어 있는 가치 부호와 문화 제품을 보다 많이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설련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고추 타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8번째는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한입니다. 무한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자 짙은 형초 문화의 특색을 띠는 유명한 역사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장강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보석처럼 산재한 크고 작은 호수들이 대범한 기질의 도시 무한에 부드러운 느낌을 안겨주어 무한은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허북성 송소재지인 무안은 장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화중지역의 물자 집산지로 예로부터 주변의 9개 성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안은 무안 삼진의 통칭입니다. 삼진은 장강과 한강에 의해 분류된 무창과 한구, 한양 세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 한구는 가장 번화한 상권이자 화중지역 상품의 집산지이고 무창은 대학교가 집중된 문화구역이자 무한의 현대 도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한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단지가 들어선 한양은 무한의 미래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무한의 대부분 명소는 모두 무창과 한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두 지역은 강의 도시 무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풍속, 무한한 매력을 보여주는 무한의 대표입니다. 무한성은 최초로 1800여 년 전에 동한 때에 죽성했습니다. 당시 오늘의 한양에 성을 쌓았는데 여남, 돈양이라 불리다가 수나라 초반에 한양으로 개명해 오늘에 이릅니다. 성권이 오늘날의 무창에 하구성을 축조했는데 후에 조공성, 악조성으로 불리다가 마지막에 무창성이라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무안의 고성들은 모두 방어에 편리한 목적으로 강을 마주한 산자락에 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고성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구는 원래 성을 쌓지 않다가 1600년대에 이르러서 홍수 방지 목적으로 강가에 언제를 쌓았습니다. 1800년대에 농민 봉기군인 태평군이 언제를 기반으로 한구보를 축조했으며 1900년대에 이르러 한구보를 철거하고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거리가 바로 오늘날의 중산대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안은 상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통 오다라의 요충지에 위치한 무안은 예로부터 중원과 남방, 장강 중류와 하류 지역 간 경제 교류와 문화 융합의 중심이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무안은 벌써 유명한 항만이었고 천여 년 전에는 상업이 번창하고 수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500여 년 전 한구가 흥개하면서

0: 심디의 도치 숲을 이루고 만가구의 등불이 밤을 밝히는 당시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화종 지역 물자 집산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후 항구는 대외 통상구로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열강들이 이곳에 밀려들어 상품을 팔고 자원을 약탈하면서 무한은 상품과 원료의 집산 센터로 되었습니다. 당시 무한의 수출입 금액은 상해에 보급가는 규모를 유지해 동양의 시카고, 중국의 피츠버그라 불렸습니다. 1860년대 열강들이 항구에 각자 조차지를 만들면서 무안의 도시 모습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강기술계 강안로에서 황포로, 중산대도까지 부지 1.8평방킬로미터의 양옥지역이 조성돼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길이 1600m, 너비 20m의 이 거리는 100년의 역사를 보유한 무안의 유명한 상업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기존의 구도를 보존한 동시에 근대의 서양식 건축물 500여 채를 거느립니다. 그중 50여 채가 무안시 역사 우수 건축 보존 리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안은 경제가 번영할 뿐만 아니라 인문도 아주 풍부합니다. 223년에 처음으로 축조한 황왕루는 무창의 사산의 높이소사, 천하의 절경을 이루며 강남 4대 유명 루각 중 하나에 듭니다. 높이 51m의 황왕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5층이지만 내부는 9층으로 되어 있고 등정이 가능해 루각의 정상에 올라서면 무안 삼진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황왕루는 처음에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축조했으나 당나라 때 이르러 점차 유명한 명승이 되었으며 최호가 시 황왕루에 올라를 쓰면서 더욱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한양의 구산 산자락에 위치한 고금대는 북송 때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절친인 종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백아대라고도 부릅니다. 황왕루, 청천각과 함께 무안의 3대 명승으로 불리는 고금대는 중국의 정원 조성에서 사용하는 착용 기법을 활용해 구산의 산수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광활하면서도 심오한 예술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메인 건물 외에 정원과 숲, 화원, 다실 등 다양한 경관을 아우르는 고금대는 배치가 교묘합니다. 전각 앞에 돌로 쌓은 네모난 금대는 백아가 고문고를 타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청천루라고도 하는 청천각은 구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해 북쪽으로 한강을 마주하고 동쪽으로 장강을 사이두고 황왕루를 바라봅니다. 명나라 때 한양지부의 행궁으로 신축되었다가 1984년에 개축한 청천각은 당나라 최고의 시 황왕루의 올라 중에서 맑은 시냇물 저쪽엔 한양의 나무들이 령력하고 봄풀은 앵무주에 무성이 자라도다 라는 식구에서 이름을 취했습니다. 17.5m 높이의 청천각은 목조 건물을 모방한 철물 구조에 전통적인 기법으로 채색의 그림을 그리고 정교한 조각을 새겼습니다. 2층으로 된 청천각은 산세에 의해 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루각을 짓는 초나라 사람들의 웅장한 기상과 문화적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무안은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1800여 년 전에 동안 후반에 구산과 사산에 군사적 목적으로 성을 쌓은 곳으로 시작해 700여 년 전에 명나라 때에 이르러 무안 삼진이 기본 구도를 형성했으며 뛰어난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경제적 위상으로 내외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왕루와 청천각, 고금대, 귀원사 등 많은 명소는 무안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오늘날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과거 무안의 눈부신 문화를 말합니다. 무안은 혁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무창봉기가 2000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봉건제도에 종지부를 지었고 북불전쟁 승리 후 국민정부가 무안으로 천도하면서 무안은 중국의 혁명 역사에서 눈부신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도 무안에는 신해혁명 기념관과 무창봉기군 정부 사적지, 경안철도 천공회 유적지, 무안 국민정부 건물 등 많은 혁명 사적지들이 보존돼 무안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무안은 장강 중교에 위치한 눈부신 보석입니다. 산도 많고 물도 많은 무안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호수 100여 개가 산재해 동호와 나무, 사호가 무안 삼진을 산 좋고 물 맑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장강을 가로질러 무창의 사산과 한양의 고산을 연결하는 무안 장강대교는 세종국 창건 후 처음으로 건설한 장강교량이자 무안의 중요한 대표 축조물로 만리장강의 제1교량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1: 지금까지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6월 13일 2026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길림성 본 행사가 통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는 길림성 문화관광청과 통화시 정부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2025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사 기간 전성 각지에서는 연동으로 120여 가지 문물 박물관 개민 행사를 전개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문물 보호 리념을 널리 알림으로써 전시회가 문화유산을 함께 전승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최근 길림성 고계단은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기 위해 길림성 훈춘시에서 12일간 공연을 기층에 전달하는 홍색 주제의 애국주의 교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계단은 18개 변경촌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집 앞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순회 공연은 사상성, 예술성, 관상성을 겸비한 다채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민법이 우리 곁에로 시작된 공연은 재담, 마술, 가요 등 다양한 장르가 연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평서 전문 배우 송흥남이 들려준 호혈 금적은 양정우 장군이 홀로 험지에 뛰어들어 적장을 사로잡은 용감한 사적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며 관객들에게 혁명 열사들의 담력과 나라사랑 정신을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기층에 내려가 문예의 초심을 실천한 이번 순회 공연은 길림성 고계단의 노년, 중년, 청년 3대 문예일꾼들의 뛰어난 기량과 훌륭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길림성 고계단 단장 리장은 고계단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창작 방향을 고수하고 홍색 문화를 계승하며 군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온도가 있고 내용이 좋으며 대중과 맞닿은 문예 작품을 계속해서 창작할 것이라며 문화 혜민을 기층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중의 문화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저녁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2라운드 심양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팀은 90분 각축 끝에 0대1로 석패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그라운드에서 이어진 불꽃 튀는 승부에 관심이 집중된 동시에 경기장 밖의 풍경도 주목받았습니다. 심양 철서 경기장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가운데 동북리그 제2라운드 빅매치의 중간 휴식 시간에 조선족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화 성년이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연변 가무단 단원들이 그라운드에 올라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인 장고춤과 세계급 무형유산인 상모춤을 선보이며 4만여 팬들에게 전통예술과 스포츠 열정이 어우러진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변대학교 YBUC 응원 동아리 학생들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열정적인 응원 공연을 펼쳐 경기장 한편에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통일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은 노란색 꽃과 마른 명태를 손에 들고 활기찬 응원전을 연출했는데 경기장에 열정적인 율동이 울려 퍼지며 조선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생방송 화면에 잡히며 전국적인 전파를 탄 이 모습은 동북리그 열기만큼이나 단숨에 화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현장 관중들과 시청자들은 학생들이 손에 들고 응원하는 명태 응원봉에 폭발적인 관심을 쏟아냈고 이 기회를 통해 마른 명태가 연변의 특색 식품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장춘일 교원은 명태 응원춤을 창작한 처음 목적은 팀을 응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의 독특한 문화 상징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6월 13일은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요구를 깊이 관찰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6월 12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장인정신 문맥 연변 무형문화유산 기예 공연이 연길시

0: 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유산,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주제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의 현장 전시와 전시 플러스 공연의 몰입식 예술 형식을 통해 조선족 전통 복장, 뇌절, 가무 등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고로 연변은 예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감대, 혼속, 명절, 예절 등은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삶에 대한 애정,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족 복장을 중심으로 혼속, 회감대, 추석, 진달래 축제 등 다양한 민속 예절과 명절 장면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민속의 밝은 어르신, 민간 예인들이 함께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이어온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회감대와 명절 예절, 전통 혼례 등 고유한 의례를 무대 위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현장 관객들은 공연에 깊이 빠져들어 무형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예절의 무게, 문화의 정수를 온전히 느끼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산동대학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산동대학 박물관은 1995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어 개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종합대학 박물관 중 하나로 1970년대 초에 설립된 산동대학 고고학 전문 문물 전시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청도 관사는 2016년에 관공되어 그때부터 제남과 청도 두 지역의 관사와 협력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산동대학교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남과 청도의 관사 건축 면적은 총 4만 3,600평방미터이고 전시실 면적은 1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풍부한 소장품 자원을 바탕으로 박물관은 1억 년 생물사, 100만 년 인류사, 만 년 문화사, 5천 년 문명사, 120년 학교사 전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중 100년 학부 문운제로 산동대학 박물관 기본 전시는 각각 제6회 산동성 박물관 10대 전시 우수상과 제19회 전국 박물관 10대 전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에는 현재 청동, 옥, 갑골, 도자기, 금은, 벽돌, 화폐, 서화, 기록, 생명과학, 의학표본 등 다양한 종류의 소장품이 4만 6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품의 량과 질은 모두 전국 대학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중 고고학에서 출토된 문물이 가장 특징적이며 국가 등급에 규정한 문물 356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은 학교 교사와 학생, 사회 대중을 위한 사명을 겸비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한 문화 교류 플랫폼이자 이미지 홍보 창구입니다. 박물관은 학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고고학 학문이 각급 교육 연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실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개최하여 캠퍼스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대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산동대학 부속중학교 도덕교육활동기지, 산동성 사회과학보급교육기지, 산동성 일반학부, 대학 노동교육 제2교실에 전형적인 프로젝트를 설립하거나 평가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은 전시, 교육, 수집, 보호, 연구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학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산동대학 제남관은 제남중심 캠퍼스 A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에 완공되어 개관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2,878평방미터입니다. 고품질 문물 전시회와 특별 전시회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요 전시로는 관장 문물 우수 작품전과 팔마동조 상대목, 산동대학교 역사학 8대 교수 주재전이 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 청도관은 청도 캠퍼스의 남북방향 주축선에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박물관의 건축 면적은 4.08만 평방미터로 전국 대학 중 단일 면적이 가장 큰 박물관입니다. 전시실 면적은 9천 평방미터가 넘으며 2020년 10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1년 5월에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3년 동안 총 21개의 전시회가 마련된 가운데 그중 상설 전시회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년학부, 산동대학 역사전, 문운제로, 산동대학 문물고고학 성과전, 생존탐사, 공룡과 인류, 종교고고학, 산동대학 당중영기금회 프로젝트 성과전, 추광, 장극가 기념전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산동대학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길.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온라인을 감동시켰던 쪽걸상 소년이 대학 입시를 원만히 마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쪽걸상 소년 방우상을 기억하고 있나요? 3년 전 그가 군사훈련에 참가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로 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올해 방우상은 대학 입시에 참가했습니다. 6월 9일 그는 마지막 시험을 마친 후 특별한 시험 도구인 쪽걸상 두 개를 들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꽃과 함께 그에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방우상은 친구들과 함께 대학 입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의 시험 도구에 더해진 쪽걸상이 두 개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작은 쪽걸상에 기대어 걸어야 했습니다. 방우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여 각종 곤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든 걸 특화시킨다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 전 엄마가 방우상에게 준 성인식 선물은 퍼즐 한 박스와 해바라기 한 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즐은 아들이 자신만의 완벽한 인생 퍼즐을 잘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했습니다. 해바라기는 단번에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인생이 밝은 햇살로 충만되길 바랍니다. 두 살 반 되던 해, 교통사고는 방우상의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3살부터 그는 의족을 착용하고 등교를 시도했습니다.

상처가 자주 궤양을 일으켰기에 소학교를 졸업하던 해 그는 의족을 떼어내고 특수 제작한 쪽걸상으로 보행 연습을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힘에 부치면 그는 매일 팔 굽혀펴기를 연습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팔 힘을 늘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오랜 훈련을 거치다 그는 마침내 쪽걸상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립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쪽걸상 소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2023년 박무상은 전현 100위에 들어 고중 입시 총점 A의 우수한 성적으로 원안 일중에 입학했습니다. 고중 1학년 때 그는 주동적으로 군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 박무상은 특별히 오랜만에 밸런스 바이크를 꺼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학우들과 함께 군인의 자세를 취했고 과목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몰입된 표정과 당당한 자세는 급사 진정한 군인이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중 3년, 어머니는 매일 전기차로 그를 등하교시켰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저녁, 박무상은 스스로 전기차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운전석 뒤쪽에 손잡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는 이미 땀에 젖어 녹이 슬었습니다. 손바닥을 받치는 부위의 페인트도 이미 많이 달았습니다. 신체의 결함은 지식에 대한 박무상의 갈증을 막지 못했습니다. 낮에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강의를 들으며 모든 지식점을 놓치지 않았고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난제를 극복한 후에라야 그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학우들은 박무상이 모두의 본보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쪽걸상 소년 박무상은 또 한 번의 인생 고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온라인을 감동시켰던 쪽걸상 소년이 대학 입시를 원만히 마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강요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강요위 자는 광하 혹은 장수이다. 광동성 남해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정통적인 봉군 교육을 받았다.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거듭 낙방했다. 1879년 홍콩에 거주하면서 자산계급 개량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소방에서 진리를 찾는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후 여러 차례 사회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군주제 하에 자본주의는 강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882년 후 강요인은 많은 소방의 소족과 간행물을 구입해 열동한 후 그때로부터 소방 자산계급의 평등 사상을 널리 선전했다. 1891년 강요위는

진천초 양계최 초청으로 광주 장흥리 만목초당에서 글을 가르쳤다. 이 기간 그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서 신학위 경고, 공자계 제고를 내놓았다. 신학위 경고에서 강요기는 동한 이래, 고문 경학은 왕망이 소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위조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문 경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요신 변법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했다. 공자 개제고에서 강요인은 공자 학설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거론하면서 공자의 학설을 바탕으로 변법 요신의 새로운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관조약 체결 후 이듬해인 1895년 5월 2일 강요인은 베이징에서 회시 참가차 모인 거인 1,300여 명을 선동해 거화 일본과의 화의를 거부하는 천도, 변법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 연명신을 올리는 공고 상소 운동을 일으켰다. 비록 이 연명신이 조정의 거절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조성했다. 그 후 진사로 된 강요인은 여러 차례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5월 29일 그는 광서제의 세 번째로 올린 상소제 제3서에서 다시금 변법의 이유와 절차를 상술하고 부구, 양민, 양사, 연병을 통한 국가의 부강 및 국체의 설륙 방안을 제시했다. 1895년 강요인은 만국 공부를 창간하고 신법의 유익함을 널리 선전했다. 1898년 광서제는 강요위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변법에 대해서 담론했다. 그해 6월 11일 광소제는 강요위의 제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변법을 선포했다. 변법 요신 기간 강요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개혁 방안을 제의하고 실천했다. 특히 요신 인사 담사동 등과 신정을 계획하고 무엇보다 중국을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 방식에 따라 국가 및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주장을 실행에 옮겼다. 9월 21일 자이 태오를 위수로 한 완고파가 정변을 발동하자 강요인은 외국으로 피신했다. 외국에 망명한 강요인은 중국 내정을 간섭해서 광소제를 구해줄 것을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요구했다. 1912년 중화민국이 창건된 후에도 강요인은 여전히 군주주체, 공화반대, 군수보존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청나라 말대 황제 부위의 폭백을 시도했으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0: 지금까지 강요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며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한정 부주석이 미국 전 교통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국무원이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전개한 지 30년 동안 빈곤해탈 공략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 우세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구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일 뿐만 아니라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과 영하 회족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운영하여 협력 기제를 한층 더 완비화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동서부 산업의 보완성과 인적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련통, 작품 상호 답습을 추진함으로써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상시화 지원의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규모성 빈곤 복귀, 빈곤 초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향촌 전면 진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부단히 증강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국 동서부 협력 업무 회의가 17일 영하 은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류국중 부총리는 높은 안목과 투철함, 심오함을 겸비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과 사상성, 지도성을 갖고 있어 동서부 협력을 상시적으로 잘하는 데 근본적 지침을 제공하였기에 반드시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잘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종일관 정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복건성과 영하 회족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 운영해야 합니다. 동서부 산업협력, 로무협력을 심화하고 간부와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금융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협력의 질과 효과성을 부단히 격상시키고 우세 상호 보완, 양방향 에너지 부여,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동서부 협력 업무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영화 회족 자치구 복건성 책임 동지들이 복건성과 영하 회족 자치구의 협력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고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광동성, 사천성, 감숙성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동서부 협력 과업을 책임진 관련 성과 자치구 직할시 책임 동지, 조항 농촌 사업 지도소조 부분적 성원 단위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조항 텔레비전 방송이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발걸음을 확고히 내디디도록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라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와 전문가 학자들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당 건설 발전사와 중국 공산당의 당 건설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력한 전투력으로 신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 끊임없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05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오면서 당의 리론 혁신은 위대한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해지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막스주의 당 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 건설편을 구성함으로써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고효춘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당건설 분야에서 두 가지 결합의 최신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당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당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중대한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은 규율검사 감찰의 기능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와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이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리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규율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실제 성과로 착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대외연락부 기관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동규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위대한 실천에서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막스주의 당 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독창적인 기여로 됩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이끌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의 심화 발전을 더욱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청와대학 막스주의 학원 주안동 원장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우리 당이 100년 넘는 당 관리의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립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은 리론적 뿌리와 견고한 실천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끊임없이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향상시켜 전당의 통일된 의지와 일치한 행동을 보장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명확히 제기하고 14가지 견지를 총화했으며 굳건한 리상신념과 고도의 역사적 주동, 뚜렷한 문제의 지향, 강렬한 사명 담당, 두터운

신청,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구현했고 본질과 효과성을 터득하는 동시에 이를 잘 관통시킴으로써 선명한 이론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당건설과 강국건설에 모두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앙국가기관 사업위원회 판공청 염정 부주임은 14가지 견지에서 선두적인 것과 총적인 것이 모두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당 건설의 최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정 부주임은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토대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같은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세에 뿌리내린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과 국가기관은 두 가지 수호를 관철하는 선두 주자로서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서 앞장서고 본보기를 보여주며 기관 당 건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의 용도가 중앙과 국가기관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전하게 관철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연구실 오천주임은 14가지 견지는 체계가 완전하고 론리가 엄밀하며 함의가 풍부하고 내용이 심오한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오천주임은 당의 전면 영도, 특히 당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통일전선사업부 업무의 재분야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으며 통일전선사업의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통일전선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전과 수출입 통제국 당 총지 서기이며 국장인 강전량은 14가지 견지는 당 건설의 근본 원칙과 과학적 포치, 가치 추구, 중점 과업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다면서 14가지 견지를 둘러싸고 당 건설 업무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정확한 지적관을 세우고 실천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상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새 책임과 새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이론 학습과 실천 지도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새로운 영예를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사회사업부 육국 고암 국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사회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주고 당건설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 건설을 인솔하는 것을 잘 틀어주며 민중봉사 업무를 잘 틀어주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에 계급기반, 민중기반, 사회기반을 부단히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교육부 사회과학사 왕일춘 사장은 당건설과 업무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학습과 사상, 활용의 관통, 지식과 신념, 행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일춘 사장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혼을 갈고 닦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을 긴밀히 둘러싸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교재 진입, 교실 진입, 두뇌 습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학생들이 당을 알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당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적극 헌신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맡을 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민정부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은 부서기이며 인사사 사장인 장소는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는 것과 민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긴밀히 결부하여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최저 보장성 민생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사회 구호, 사회 복지, 사회 사무, 사회 관리 업무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대중들이 더 많은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정부 채무관리사 리대위 사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당건설 인솔을 통해 당건설과 업무의 목표 융합, 기재 융합, 책임 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며 규율과 기풍을 엄격히 하여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제1선 진영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부 기관 당위원회 송화동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이를 신시대 삼농사업의 실천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과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잘 결합시켜 사상의 심층화, 내재화, 실천화를 잘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직속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담당 증성당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당면과 앞으로 한동안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이라는 근본 입장을 견지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운영하여 보건건강 업무 실천을 지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전력을 다해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함으로써 고품질 당건설로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정 국가부주석이 17일 북경에서 미국 전 교통부 장관 조소란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 5월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하여 다음 단계 중미 관계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내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줄곧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원수의 공동인식을 관철하려면 쌍방각계의 공동행동을 통해 경제, 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문 교류와 민간 지방 내왕을 밀접히하여 쌍무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소라는 미중 원수회담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내왕을 촉진하는 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무원이 일전에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취업 우선 전략을 심층 추진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목표, 중점 업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 목표를 중심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취업 기회가 더욱 풍부해지며 취업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취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며 일자리와 인력의 접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거시적 조정에서의 취업 우선 지향 강화, 산업과 취업의 협력 강화,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취업 및 성장 경로 확대, 농민 노무자 등 중점 군체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유연한 취업,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 촉진, 근로자의 취업 권익 보호 강화 등 9개 방면에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7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념, 창의와 행동 백서를 발표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가치, 풍부한 내포와 중대한 의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 체계의 개혁과 구축에 참여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관리 관련 중국의 목표 방향,
원칙적 입장과 행동 계획을 한층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언제나 글로벌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자, 기여자이자 건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습근평 주석은 정중하게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출하면서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완비화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관한 중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는 제출되자마자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를 이행하기 위해 UN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고 대국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국가가 단결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와 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긴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각국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글로벌 관리 창의의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모든 국가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으로 구현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 아마도 우리 바 총리가 최근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도약식 발전을 실현한 중국의 성공적인 실천은 기내 등 발전 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당면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중국의 발전 과정이 증명하다시피 발전 도상국도 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도약식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중국의 발전 경험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실속 있고 가망 있는 발전의 길을 입증해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기내가 학습하고 참조하는 중요한 상대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면 아마두 총리는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쌍방은 실무 협력을 전개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친선 관계를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수많은 협력 성과 중에서 아마두 총리는 특별히 올해 교부 60주년을 맞는 킨콘 수력 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피타주에 자리한 킨콘 수력 발전소는 오늘도 우뚝 솟아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트로 대외 지원한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이자 기내 독립 후 건설한 첫 번째 수력 발전소로서 킨콘 수력 발전소는 기내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더러 양국 친선의 중요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총리는 시대 발전에 따라 양국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고 승격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업 협력은 이미 기내와 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중요한 버팀목으로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식적으로 생산에 투입한 시만두 철광 프로젝트는 세계급 광업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기내 경제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광석 전용 항구와 철도 등 중대 기반 시설 건설을 이끌었으며 기내 물류 체계와 역내 발전 구도를 뚜렷하게 개변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함으로써 공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실현하고 경제에 보다 더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쌍방은 정부

0: 많은 중국 기업이 기내에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점점 더 많은 기내 청년들이 중국으로 가 철도 운영, 공정 기술, 공업 관리 등 전문 지식을 학습하면서 양국 협력의 인재 기반과 사회 기반이 점차 굳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인재 양성이든 교육 면의 교류든 인문 협력이든 모두 점점 더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기내 청년들이 현지 기업과 업계의 골관으로 돼 양국 협력에 끊임없이 새 활기를 주입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가 가져다준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활기로 차넘쳐 아프리카 기업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자국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남방 협력을 언급하면서 아바도 총리는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의는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간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리론 조건을 마련해 줬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단결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발전 능력을 함께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신심이 가득하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대화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호혜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공중앙정치국 당사 학습 교양 특정 주제 민주 생활회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 결의는 전체 당원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기본 명제를 잘 풀어나가며 시종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광범한 인민 대중이 100년 당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당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크스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정과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정은 그야말로 간곡한 투쟁으로 점철된 로정이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우리는 간곡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특히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끈질긴 투쟁을 진행해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당이 쌓아온 위대한 투쟁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며 최저선적 사고를 견지하고 우한의식을 강화하며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책략을 파악하며 분투 능력을 연마하면서 어렵고 위험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무쌍한 기계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라는 항선이 파도를 헤가르며 용왕 매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백년 분투사에서 지혜와 힘을 얻어 중앙정치국의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초심과 사명을 자각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더 넓은 도량과 흉금을 지니고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며 깊이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명예나 리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항상 당과 인민의 사업을 중요시하고 인민 대중과 한 마음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을 다지는 가운데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며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대를 발견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정진할 수 있는 동력원천을 확보하며 자욱한 안개를 뚫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정치적 해안을 키우고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명석한 두뇌로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0: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당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고 특히는 불량한 경향을 방지하고 극복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리한 전략적 안목과 전망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실천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초점을 맞춰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아 실제와 법칙에 부합되는 결책과 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집행하고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철저히 관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분관 분야와 부문에서 당중앙의 결책과 사업 포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리해하고 국가 대업을 제대로 리해하도록 추진해 결책과 포치가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다음에 중앙정치국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더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각 방면의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과 내년은 임기 교체를 하는 해입니다. 지도자 동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조직 규율과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이 정확하게 조직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대국과 조직과 배치에 복종하며 공산주의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력으로 모든 정력을 업무 수행과 창업에 기울이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생활회에서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업무를 잘 수행할 때 대해 좋은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건의는 중앙 업무, 부문 업무, 지방 업무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회의가 끝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를 개진하며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죠 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2: 청석판으로 깔려있는 길 양편 옅건물의 처마긋과 대들보 사이에는 초나라 문풍과 한나라 민풍이 묻어나고 거리와 골목 사이로 중국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가장 좋은 인증샷 위치를 찾아다닙니다. 호북성 단강구시의 균주 옛거리는 올해 2월 개장 이후 꾸준히 관광객의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7만 평방미터 이상의 균주 옛거리는 과거 뚜렷한 주제가 없는 평범한 상업구로서 오랫동안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정부에서는 옛 균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옛 상업구의 활력을 재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역사 문화 자원을 살리고 소비의 활력을 진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균주 옛거리는 이미 미식 체험, 거리 산책, 사진 촬영, 몰입형 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고 길 하나 사이 둔 시 박물관과 더불어 문화 관광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강구 시민 주준침은 거리를 누비며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개에 의하면 옛 균주 거리는 단강구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면서부터 약 60년 전에 이미 모두 물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주준침은 지금 균주 옛 거리에 남아있는 옛 비석이거나 벽돌, 목조품들은 모두 옛 균주성의 유물들을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옛 균주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균주 옛거리 곳곳에는 고풍의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장인, 선녀, 협객 등으로 분장해 관광객들과 함께 투호, 양궁 게임을 즐기거나 거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수의 전통 요리, 무당의 건강 음식, 단강구의 향토 간식 등 특색 음식 가게들이 늘어서 미식가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현지 정부는 현역 특색 음식점들을 균주 옛거리 등 주요 상업구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향진 특색 음식점들이 시내 상업구에 분점을 차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요식 업계들의 련쇄화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입 묵제조기법은 호북성 무형문화유산이자 단강구 전통 음식문화의 대표입니다. 대대로 단강구 량하진에 살아온 이 기술의 전승자 곽정은 가족 여러 세대가 이 기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부문에서 여러 차례 량하진을 방문해 곽정을 찾아와 옛거리에 가게를 차리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관련 혜택도 설명해주면서 옛거리에 분점을 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그녀는 마음을 굳혀 균주 옛거리에 분점을 차렸습니다. 개점 반년도 안 돼 장사는 호조세를 보였고 성수기 하루 매출은 7천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곽정은 거리에서 개점 첫 해에 임대료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도 없애줘 초기 리스크를 함께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감한 비용으로 신선잎, 약산 샤브샤브 등 신메뉴를 개발해 100년 전통 기술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균주 옛거리에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공방, 특색 외식, 문화창작품 소매 등 130여 개소의 가게가 입주했습니다. 성수기 1일 방문객은 5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총 매출은 30만 원을 넘어 10년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상무 관광 부문은 연휴 소비 시즌에 맞춰 면요리 경연 대회, 가수 대회, 음력설 맞이 장터 등 대형 행사 30여 회를 열었고 상시적으로 공연 500회 이상을 진행했으며 1년에 전국민 체육대회도 조직했습니다. 소비 신공간 창출과 활력 제고는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단강구시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9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0: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 국립생물의학연구소 소장이며 바이러스 연구학자인 장 자크 무엠베는 제1진 중국 전염병 통제 전문가 팀과 좌담할 때 환난 속에서 진정을 안다면서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박한 이 말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순탄한 시기의 교류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콩고에서 새로운 에볼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중국 정부는 고위급 방역 의료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방역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의료 원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2일 도착 즉시 업무에 투입된 전문가팀은 콩고 보건 당국 그리고 국제 동반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바이러스 유행 분석, 환자 치료, 실험실 검사, 방역 교육 등 분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 속 중국 의료진의 역행은 생명을 지키고 도회를 전하며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조가 아니라 방역의 핵심 고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공중보건과 중의와 서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급선무인 환자 치료와 검진에 집중하는 동시에 현지 인력 교육, 역량 강화, 기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파 위험이 높고 방역 사슬이 길어 한 곳이라도 취약하면 전체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팀은 현지 실정에 맞게 꽁꼬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실무적이고 정밀한 협력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역행도 있고 평소에 헌신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역병이 발생한 후 제24진 중국의료팀은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방역망을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물자를 관리하고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긴급 파견된 전문가팀과 현지에 상주하는 의료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국의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중국은 꾸준히 아프리카에 의료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중국 의료진이 현지에 뿌리내려 환자를 치료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진료과를 설립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에서 아프리카 친선에 생생한 장을 써내려 왔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은 언제나 아프리카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앞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44개 나라의 45개 의료팀을 파견해 9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인민과 함께 질병 예방과 치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주둔지에서 교육하며 지역사회로 들어가 방역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장 카세아 소장은 중국은 아프리카의 핵심 동반자라면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중국의 의료진이 있고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콩고의 에볼라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글로벌 공중보건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도전 앞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방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중국이 콩고를 지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인류보건 건강 공동체 리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풍파를 같이 겪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형제입니다. 신시대 전천 후 중국에서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는 선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전염병은 결국 지나가겠지만 위기 속에 쌓은 신뢰는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은 함께 밥 먹을 누군가를 원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돈이 많아진 사람은 마음 편히 잠드는 밤을 부러워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네, 결국 우리는 자기 손이 들린 건 익숙해하고 남이 손이 들린 것만 반짝이게 느낍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남의 인생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누구나 다 하나씩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시 멈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지만 만족스러운 인생은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경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여 합작구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길림성 도문시 변경 경제 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이사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황량 일몽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층민주 제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완전한 제도적 절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여와 실천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제,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모든 고리를 일관시키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당의 국정운영에서의 정책과 조치, 당과 국가기관의 각 방면과 각 단계 업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사업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와 기층민주에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론술은 신시대의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어떠한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와 같은 방향성을 띠는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답함으로써 기층민주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는 데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기층민주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층민주는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의 기반이자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기층 대중자치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민자치 제도, 조민자치제도, 종업원 대표대회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층 대중자치 제도를 실행하고 인민대중은 기층 당조직의 령도와 지지하에 의법으로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진행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전 과정 인민민주가 깊이 발전하고 기층 대중자치 제도가 활력으로 충만되고 기층 민주 형식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있으며 인민대중이 각 분야, 각 계층에서 질서 있게 정치 생활에 참여하면서 계층이 풍부하고 진실하고 구체적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기층 민주는 이미 중국 땅에 뿌리 내린 제도 형태, 거부논수 기제, 정치 실천과 생활 방식으로 돼 중국식 현대화의 파란만장한 역사적 행정에서 날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층민주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지지하는 것은 구호와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 면적, 14억 명 이상의 인구, 56개 민족이 있으므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지지하려면 모든 인민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하여 중국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표대회 제도,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 제도, 기층 대중자치 제도를 실행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했으며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민주 형식을 창조했습니다.

0: 기층은 이민 대중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정치 생활이 가장 광범위하며 사회 사무가 가장 빈번한 곳입니다. 기층 민주는 직접 민주의 일종으로서 인민이 자체로 각급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층층이 선출하고 대표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전반적인 민주 권리를 행사하게 함과 동시에 기층의 직접 민주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전면적으로 표현하고 민주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구체적인 민주 구조 매개체와 효과적인 민주 운행 기술 등 확고한 기반 위에 구축하여 인민 대중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완전하고 불가불리한 권리를 진정으로 행사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기층민주는 중국식 현대화에 방대한 힘을 모으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입니다. 민주가 없으면 사회주의가 없으며 사회주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목적이자 수단이며 인민민주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조치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억만인민 자신의 사업이며 인민은 중국식 현대화의 주체로서 반드시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하고 인민의 장발 정신을 존중하며 전체 인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범한 농촌, 가도와 지역사회, 기업 및 사업 단위 등 기층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제일선이며 노동계급과 광범한 노동자를 포함한 인민대중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농촌, 도시, 기업이 모두 충분한 활력을 가진 현대화로서 반드시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의 적극성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며 인민이 표달한 소원, 창조한 경험, 보유한 권리, 발휘한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모든 기층 단위에서 모두를 동원하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민주 실천 장면을 창조하고 인민 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광범하게 불러일으키며 흙이 쌓이면 산이 되고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듯이 전 사회적으로 능동 정신이 분출되고 혁신 동력이 용솟음치고 창조 활력이 넘치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야만이 중국식 현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층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우리나라 전과정 인민민주는 전과정적이고 전방위적이며 전면적인 민주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촌지능 조언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331 연변 개방 관광대의 동도 활용 구간을 차로 달리느라면 도문강의 푸른 물결이 굽이치고 구남산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선의 카페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고 농특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생기 넘치는 이 풍경들은 활용시 177.9km의 변경선에 위치한 10개 변경촌의 발전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최근 인간 길림성 활용시는 사람이 모이고 치부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고 더 본영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전시의 힘을 모아 변경촌 건설을 추진하여 변경인민의 행복감과 귀속감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청춘의 에너지 부여로 변경 안녕을 수호했습니다. 이른 아침 활용시 승선진 상창촌의 국기가 바람 속에서 나부낍니다. 촌주재 제일석이 손홍매 씨는 몇몇 젊은이들에게 최근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나이는 어려도 말의 골간들입니다. 최근인간 활용시는 향촌진흥전담 간부, 변방안정공고화전담 간부 파견, 변방진흥일터 인재영립, 대학생 서부교육 자원봉사자 선발 파견을 참납게 추진하여 변경열선의 신선한 효력을 지속적으로 수송하며 다원화된 인재 변방주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이런 청년 인재들은 10개 변경촌에 신입하여 기층관리, 향촌건설, 변경관리 통제와 대민봉사의 전 과정에 참여해 변경촌의 인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본을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여 뉴미디어 개성을 변경의 풍경을 전시하고 농특산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감숙성 주천시에서 온 대학생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근래는 이미 숭산진에서 1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는 네, 처음에 왔을 때 촌민들은 우리가 도금하러 왔고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촌민들은 주동적으로 우리를 찾아 마을의 일을 상의하는가 하면 농특산물 주천 소개 동영상 제작이나 독거노인들의 의료보험 대리수속 등을 주문하는데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이런 느낌은 귀속감이 들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경관을 경제교육으로 전환시켜 발전 동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네, 숭성진의 만남 숭산 카페는 은은한 음악과 커피의 순수한 향기가 어우러져 이 평경진의 세련된 분위기를 도했습니다. 장춘시에서 온 관광객 장여사는 이곳만의 셀렌쌀 커피를 맛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이렇게 특색 있는 커피를 마시니 정말 상쾌합니다. 이 카페는 정부 조건 창조 플러스 기업 조력 플러스 자원봉사자 운영의 모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네, 연간 영업액이 이미 4만 원을 돌파하여 향촌의 생태 경관이 경제 가치로의 고효율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네, 산업의 본창은 흥변 부민의 핵심입니다. 환웅시는 각 변경촌의 기반시설, 공공봉사, 산업사슬의 부대적 배치와 결합하여 10개 변경촌을 지역 위치와 자원 우세에 따라 대구남산 문화관광, 특색 농산물 발전, 농업, 문화, 관광 융합 3개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정과진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네, 대구남산 문화관광팀 핵심 구역에서 숭성진은 천혜 관광자원과 G331 자가운전 관광 방문량의 이탁에 논 경관대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장터를 열어 도문강 냉수 입살, 천연 피나무 꿀 등 특산물을 각광받는 관광 상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남평진은 8,478만 원을 투입하여 32개 산업을 추진했는데 고추 재배 가공, 명이나물 재배, 산란닭 양식과 달걀 가공 제품 등이 포함되며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네, 농산물을 토대로 남평진은 융합 경영 형태를 갈증 확장했습니다.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하고 전통 축제 자원을 발굴하여 숙박, 음식, 체험, 관광, 견학, 쇼핑이 일체화된 향촌 관광 휴양지를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 상업, 문화, 관광의 융합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네, 길림성과 절강성의 맞춤형 협력 또한 변경촌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화룡시는 남평진, 룡연촌 등 길림성, 절강성, 맞춤형 협력 변경 시범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문화관광산업의 부대시설 승격에 초점을 맞춰 정품 민박, 관광역장, 자가용 캠핑장 등을 구축하여 연말 전으로 운영에 투입할 예상입니다. 네, 다음 복지 보편 혜택으로 아름다운 화폭을 그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이 있고 겨울이면 난방 보조금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든든합니다. 네, 남평진 흥화천의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5년 화룡시는 로계로 난방 보조금, 출산 장려, 의료 보충 보험 등 해민 보조 113.5만 원을 지급해 변경 주민 생활 보장망을 갈수록 촘촘하게 짰습니다. 이 수치는 화룡시 변경촌의 전반 민생복지의 지속적인 도약을 설명하며 더욱이는 변강인민들의 안락한 생활과 굳건한 변방수호의 축소판입니다.

송선지는 모교일을 환경정비일로 정하고 말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연간 천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교목 700여구로 관모 4천여구로 화훼 마녀 포기를 재배했습니다. 남평지는 제331 연성과 각 촌툰의 환경위생정비를 중점으로 폐기된 가구 20여 개를 정비하고 녹색 경관 20여 곳을 건설했습니다. 네, 송선지는 또 장작 동영상 코너인 송선을 말하다를 선보였는데 누적 조회수가 3,000회를 넘었습니다. 만남 송선 틱톡 공식 계정, 아름다운 송선 위챗 공식 계정은 전방위적으로 송선진의 특색을 전시하여 진의 지명도, 명예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제고됐습니다. 네, 남평진은 모두가 한마음 되는 다양한 수업을 조직하고 한마음컵 문체 활동을 개최했으며 붉은 성교 플러스 이승언어 선전 강연대를 조직하여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화 리듬이 변경촌마다 퍼지겠습니다. 네, 현재 화룡시의 변경 일선은 날로 발전하는 산업과 아름다워지는 마을, 튼튼한 안전 장벽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화룡시는 더 높은 표준으로 변경촌 15차원에는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기반 시설 보완, 공공 봉사 제고, 특색 산업 장대를 추진하여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변경개발 플랫폼을 강화하여 합작고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길림성 도문시 변경경제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사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경제합작고에 들어서면 경제발전 열기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는 기종기가 줄지어서 있고 기계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는 생산 설비를 만보화로 가동하고 제품들을 속속 창고에 채우면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는 도문시의 발전 대국에 맞춰 투자 유치를 동력으로 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재반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연변조선적 자치조 인대 대표이사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 당사업위원회 서기 겸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한의 꾸준한 실천과 한결같은 노력이 자리했습니다. 공유한은 연변의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개발 개방이라는 정책적 포치에 따라 지속일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국가 변경 개발 개방 정책 기회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고 변경 개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신념 발의, 기반시설 확충, 첨단 6 집결, 외향성 경제 발전이라는 이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 결과 화학공업단지 기반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물류단지, 철도 전용선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는 경제 발전의 원천입니다. 공유하는 투자 유치를 합작구 발전의 제일 과제로 삼고 정밀화학, 장비 제조, 전통 산업의 연결과 보완,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그는 직접 광동, 산동, 절강, 사천, 호북 등지를 찾아 30여 개 우수 기업을 방문하며 합작구의 우세를 설명하고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5년 광낙화학, 락타 아웃도어 등 7개 업체가 합작구에 입주하며 변경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 유치 사업 기재와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합작구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안전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하는 안전 발전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위험 부담과 우한에 대한 실시간 점검, 폐쇄식 시정 기재 재정은 물론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련 사업을 지도하고 요해 공간 작업처럼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안전 위험 예방과 해소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대 대표의 근본 사명은 오로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인민이 나를 대표로 뽑았으니 나는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주동적으로 기업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올해만 25개 기업에 대행 지원 봉사를 제공하고 전기, 영수, 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배치, 합작구 발전, 경영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내놓아 도문시 당위원회와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네, 공유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보여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이 좌우명처럼 그는 늘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도문 변경 경제의 개발고를 기업과 인재가 몰려드는 활력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네, 향후 사업과 관련해 공야는 계속해서 일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투자 유치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건설의 속도를 높여 경제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인대 대표로서 대중들과 긴밀히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노를 황, 들복 량, 한 일, 꿈 몽, 황량 일몽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황량몽, 황량일취몽, 꿈처럼 돋없는 부귀공명, 허황된 일, 허무한 꿈이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개원년간에 로생이라는 선비가 과거 시험에 참가로 장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생이 한단에 도착하니 날이 어두워지는지라 객점을 찾아 료상을 풀었습니다. 로생과 한방에 투숙한 사람은 눈썹까지 다 흰 료옹이라는 도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에게 황량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객점 주인이 밥을 짓는 사이에 로생이 료옹에게 파라만장했던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으면서 이번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로생은 자신의 이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료옹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에 료옹은 자신의 행당에서 정자 베개를 꺼내주고는 로생에게 한숨 푹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소망이 어쩌면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 로생은 하루 동안 길을 재촉해 왔는지라 몸이 지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꿈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꿈에서 로생은 고향에 돌아갔고 몇 달 후에는 청하라는 곳에 최씨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예뻤고 집안의 자산도 점점 불어나니 로생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진사에 급제했고 여러 번 진급을 하여 절도사에까지 올랐으며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에 로생은 10여 년간 재상을 맡았고 손하여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공명을 얻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 로생에게는 열몇 명의 손자들이 생겨나 천하의 큰 가문으로 되었으며 그 영화와 부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80여 세가 되니 로생은 중병에 걸려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겠는가. 이 황량몽을 꾼 후 로생은 큰 깨달음을 얻어 도성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걸음을 접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에서 황량밥이 등장함으로 하여 사람들은 로생의 이 꿈을 황량일몽으로 불렀습니다. 후에는 이 성으로 호황한 일이나 욕망이 파멸됨을 비유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황량일몽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골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전문가는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의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하여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D가 부족하기 쉽고 또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골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15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비타민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비타민D를 보충할 것인가요? 네, 전문가는 야외에서 햇빛을 쬐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매일 사지를 노출시켜 15분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이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쬐이지 말며 고온이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비타민D의 보조 공급원은 식이 보충으로 식품 속에 함유된 비타민D의 함량은 많지 않지만 물고기나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하여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D 결핍에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며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한정 부주석이 미국 전 교통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국무원이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전개한 지 30년 동안 빈곤해탈 공략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 우세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구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일 뿐만 아니라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과 영하 회족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운영하여 협력 기제를 한층 더 완비화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동서부 산업의 보완성과 인적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련통, 작품 상호 답습을 추진함으로써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상시화 지원의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규모성 빈곤 복귀, 빈곤 초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향촌 전면 진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부단히 증강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국 동서부 협력 업무 회의가 17일 영하 은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류국중 부총리는 높은 안목과 투철함, 심오함을 겸비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과 사상성, 지도성을 갖고 있어 동서부 협력을 상시적으로 잘하는 데 근본적 지침을 제공하였기에 반드시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잘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종일관 정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복건성과 영하회족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 운영해야 합니다. 동서부 산업협력, 로무협력을 심화하고 간부와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금융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협력의 질과 효과성을 부단히 격상시키고 우세 상호 보완, 량방향 에너지 부여,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동서부 협력 업무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영하회족자치구 복건성 책임 동지들이 복건성과 영하회족자치구의 협력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고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광동성, 사천성, 감숙성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동서부 협력 과업을 책임진 관련 성과 자치구 직할시 책임 동지, 주왕 농촌 사업 지도소조 부분적 성원 단위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주왕 텔레비전 방송이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발걸음을 확고히 내디디도록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와 전문가 학자들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당 건설 발전사와 중국 공산당의 당 건설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력한 전투력으로 신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 끊임없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05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오면서 당의 리론 혁신은 위대한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해지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막스주의 당 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 건설편을 구성함으로써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고효춘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당건설 분야에서 두 가지 결합의 최신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당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중대한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은 규율검사 감찰의 기능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와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이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실제 성과로 착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대외연락부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동규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과학 이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위대한 실천에서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독창적인 기여로 됩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이끌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심화 발전을 더욱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청와대학 막스주의 학원 주안동 원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우리 당이 100년 넘는 당관리의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립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은 이론적 뿌리와 견고한 실천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끊임없이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향상시켜 전당의 통일된 의지와 일치한 행동을 보장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명확히 제기하고 14가지 견지를 총화했으며 굳건한 리상신념과 고도의 역사적 주동, 뚜렷한 문제의 지향, 강렬한 사명 담당, 두터운 인민정,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구현했고 본질과 효과성을 터득하는 동시에 이를 잘 관통시킴으로써 선명한 이론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당건설과 강국건설에 모두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판공청 염정부주임은 14가지 견지에서 선두적인 것과 총적인 것이 모두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당 건설의 최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정 부주임은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토대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같은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세에 뿌리내린 것이라고 하면서 조항과 국가기관은 두 가지 수호를 관철하는 선두 주자로서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서 앞장서고 본보기를 보여주며 기관 당 건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의 용도가 중앙과 국가기관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전하게 관철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연구실 오천주임은 14가지 견지는 체계가 완전하고 논리가 엄밀하며 함의가 풍부하고 내용이 심오한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오천주임은 당의 전면 영도, 특히 당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통일전선사업부 업무의 재분야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으며 통일전선사업의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통일전선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전과 수출입 통제국 당 총지 서기이며 국장인 강전량은 14가지 견지는 당 건설의 근본 원칙과 과학적 포치, 가치 추구,
중점 과업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다면서

14가지 견제를 둘러싸고 당건설 업무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정확한 지속관을 세우고 실천하며 고품질 당건설로 상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새 책임과 새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이론 학습과 실천 지도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새로운 영예를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사회사업부 육국 고암국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사회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주고 당건설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 건설을 인솔하는 것을 잘 틀어주며 민중봉사 업무를 잘 틀어주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에 계급기반, 민중기반, 사회기반을 부단히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교육부 사회과학사 왕일춘 사장은 당건설과 업무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학습과 사상, 활용의 관통, 지식과 신념, 행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일춘 사장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혼을 갈고 닦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을 긴밀히 둘러싸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교재 진입, 교실 진입, 두뇌 습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학생들이 당을 알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당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적극 헌신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맡을 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민정부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은 부서기이며 인사사 사장인 장소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민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긴밀히 결부하여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최저 보장성 민생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사회구호, 사회복지, 사회사무, 사회관리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대중들이 더 많은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재정부 채무관리사 리대위 사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당건설 인솔을 통해 당건설과 업무의 목표 융합, 기재 융합, 책임 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며 규율과 기풍을 엄격히 하여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제1선 진영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부 기관 당위원회 송화동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이를 신시대 삼농사업의 실천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잘 결합시켜 사상의 심층화, 내재화, 실천화를 잘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직속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담당 증성당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당면과 앞으로 한동안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이라는 근본 입장을 견지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운영하여 보건건강 업무 실천을 지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전력을 다해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함으로써 고품질 당건설로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정 국가부주석이 17일 북경에서 미국 전 교통부 장관 조소란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 5월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하여 다음 단계 중미 관계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내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줄곧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원수의 공동인식을 관철하려면
쌍방각계의 공동행동을 통해 경제, 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문 교류와 민간 지방 내왕을 밀접히하여 쌍무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소라는 미중 원수회담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내왕을 촉진하는 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무원이 일전에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취업 우선 전략을 심층 추진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목표, 중점 업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 목표를 중심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취업 기회가 더욱 풍부해지며 취업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취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며 일자리와 인력의 접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거시적 조정에서의 취업 우선 지향 강화, 산업과 취업의 협력 강화,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취업 및 성장 경로 확대, 농민 노무자 등 중점 군체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유연한 취업,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 촉진, 근로자의 취업 권익 보호 강화 등 9개 방면에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7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념, 창의와 행동 백서를 발표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가치, 풍부한 내포와 중대한 의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 체계의 개혁과 구축에 참여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관리 관련 중국의 목표 방향, 원칙적 입장과 행동 계획을 한층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언제나 글로벌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자, 기여자이자 건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습근평 주석은 정중하게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출하면서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완비화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관한 중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는 제출되자마자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를 이행하기 위해 UN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고 대국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국가가 단결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와 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긴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각국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글로벌 관리 창의의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모든 국가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으로 구현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근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기내 총리 아마두 우리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 아마두 우리바 총리가 최근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도약식 발전을 실현한 중국의 성공적인 실천은 기내 등 발전 도상국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당면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중국의 발전 과정이 증명하다시피 발전 도상국도 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도약식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중국의 발전 경험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실속 있고 가망 있는 발전의 길을 입증해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기내가 학습하고 참조하는 중요한 상대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면 아마두 총리는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쌍방은 실무협력을 전개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친선관계를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수많은 협력 성과 중에서 아마두 총리는 특별히 올해 교부 60주년을 맞는 퀸콘 수력 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피타주에 자리한 퀸콘 수력 발전소는 오늘도 우뚝 솟아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트로 대외 지원한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이자 기내 독립 후 건설한 첫 번째 수력 발전소로서 퀸콘 수력 발전소는 기내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더러 양국 친선의 중요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두 총리는 시대 발전에 따라 양국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고 승격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업 협력은 이미 기내와 중국 간 경제무역관계 중요한 버팀목으로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식적으로 생산에 투입한 시만두 철광 프로젝트는 세계급 광업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기내 경제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광석 전용 항구와 철도 등 중대 기반시설 건설을 이끌었으며 기내 물류체계와 역내 발전 구도를 뚜렷하게 개변시킬 것입니다. 아마두 총리는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함으로써 공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실현하고 경제에 보다 더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쌍방은 정부 간 협력을 심화할 뿐더러 기업 간 특히 사영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기내에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점점 더 많은 기내 청년들이 중국으로 가 철도 운영, 공정기술, 공업관리 등 전문 지식을 학습하면서 양국 협력의 인재 기반과 사회 기반이 점차 굳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인재 양성이든 교육면의 교류든 인문 협력이든 모두 점점 더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기내 청년들이 현지 기업과 업계의 골간으로 돼 양국 협력에 끊임없이 새 활기를 주입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바두 총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가 가져다준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활기로 차 넘쳐 아프리카 기업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기내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자국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남방 협력을 언급하면서 아마두 총리는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의는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간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리론 조건을 마련해줬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두 총리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단결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발전 능력을 함께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신심이 가득하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대화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호혜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구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복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잘 풀어나가며 시종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광범한 인민 대중이 백년 당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당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크스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정과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로정은 그야말로 간곡한 투쟁으로 점철된 로정이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우리는 간곡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특히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일련의 중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끈질긴 투쟁을 진행해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당이 쌓아온 위대한 투쟁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며 최저선적 사고를 견제하고 우한의식을 강화하며 투쟁 정신을 발양하고 투쟁 책략을 파악하며 분투 능력을 연마하면서 어렵고 위험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무쌍한 기계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라는 항선이 파도를 헤가르며 용왕 매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백년 분투사에서 지혜와 힘을 얻어 중앙정치국의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초심과 사명을 자각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더 넓은 도량과 흉금을 지니고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며 깊이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명예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항상 당과 인민의 사업을 중요시하고 인민 대중과 한 마음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 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을 다지는 가운데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며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대를 발견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정진할 수 있는 동력원천을 확보하며 자욱한 안개를 뚫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정치적 해안을 키우고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확고한 이지와 명석한 두뇌로 자각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당적으로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고 특히는 불량한 경향을 방지하고 극복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리한 전략적 안목과 전망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실천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초점을 맞춰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아 실제와 법칙에 부합되는 결책과 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집행하고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철저히 관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분관 분야와 부문에서 당중앙의 결책과 사업 포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리해하고 국가 대업을 제대로 리해하도록 추진해 결책과 포치가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다음에 중앙정치국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더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각 방면의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과
내년에

0: 임기 교체를 하는 해입니다. 지도자 동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조직 규율과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이 정확하게 조직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대국과 조직과 배치에 복종하며 공산주의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력으로 모든 정력을 업무 수행과 창업에 기울이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생활에서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업무를 잘 수행할 때 대해 좋은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건의는 중앙 업무, 부문 업무, 지방 업무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회의가 끝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를 개진하며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2: 청석판으로 깔려있는 길 양편 옅건물의 처마 끝과 대들보 사이에는 초나라 문풍과 한나라 민풍이 묻어나고 거리와 골목 사이로 중국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가장 좋은 인증샷 위치를 찾아다닙니다. 호북성 단강구시의 균주 옛거리는 올해 2월 개장 이후 꾸준히 관광객의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7만 평방미터 이상의 균주 옛거리는 과거 뚜렷한 주제가 없는 평범한 상업구로서 오랫동안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정부에서는 옛 균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옛 상업구의 활력을 재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역사 문화 자원을 살리고 소비의 활력을 진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균주 옛거리는 이미 미식 체험, 거리 산책, 사진 촬영, 몰입형 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고 길 하나 사이 둔 시 박물관과 더불어 문화 관광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강구 시민 주준침은 거리를 누비며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개에 의하면 옛 균주 거리는 단강구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면서부터 약 60년 전에 이미 모두 물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주준침은 지금 균주 옛 거리에 남아있는 옛 비석이거나 벽돌, 목조품들은 모두 옛 균주성의 유물들을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옛 균주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균주 옛거리 곳곳에는 고풍의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장인, 선녀, 협객 등으로 분장해 관광객들과 함께 투호, 양궁 게임을 즐기거나 거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수의 전통 요리, 무당의 건강 음식, 단강구의 향토 간식 등 특색 음식 가게들이 늘어서 미식가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현지 정부는 현역 특색 음식점들을 균주 옛거리 등 주요 상업구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향진 특색 음식점들이 시내 상업구에 분점을 차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요식 업계들의 련쇄화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입 묵제조기법은 호북성 무형문화유산이다. 단강구 전통 음식 문화의 대표입니다. 대대로 단강구 량하진에 살아온 이 기술의 전승자 곽정은 가족 여러 세대가 이 기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부문에서 여러 차례 량하진을 방문해 곽정을 찾아와 옛거리에 가게를 차리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관련 혜택도 설명해주면서 옛거리에 분점을 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그녀는 마음을 굳혀 균주 옛거리에 분점을 차렸습니다. 개점 반년도 안 돼 장사는 호조세를 보였고 성수기 하루 매출은 7천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곽정은 거리에서 개점 첫 해에 임대료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도 없애줘 초기 리스크를 함께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감한 비용으로 신선잎, 약선 샤브샤브 등 신메뉴를 개발해 100년 전통 기술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균주 옛거리에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공방, 특색 외식, 문화창작품 소매 등 130여 개소의 가게가 입주했습니다. 성수기 1일 방문객은 5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총 매출은 30만 원을 넘어 10년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상무 관광 부문은 연휴 소비 시즌에 맞춰 면요리 경연 대회, 가수 대회, 음력설 맞이 장터 등 대형 행사 30여 회를 열었고 상시적으로 공연 500회 이상을 진행했으며 1년에 전국민 체육대회도 조직했습니다. 소비 신공간 창출과 활력 제고는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단강구시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9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 국립생물의학연구소 소장이며 바이러스 연구학자인 장 자크 무엠베는 제1진 중국 전염병 통제 전문가팀과 좌담할 때 환난 속에서 진정을 안다면서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박한 이 말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순탄한 시기의 교류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콩고에서 새로운 에볼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중국 정부는 고위급 방역 의료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방역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의료 원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2일 도착 즉시 업무에 투입된 전문가팀은 콩고 보건 당국 그리고 국제 동반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바이러스 유행 분석, 환자 치료, 실험실 검사, 방역 교육 등 분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 속 중국 의료진의 역행은 생명을 지키고 도회를 전하며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조가 아니라 방역의 핵심 고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공중보건과 중의와 서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급선무인 환자 치료와 검진에 집중하는 동시에 현지 인력 교육, 역량 강화, 기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파 위험이 높고 방역 사슬이 길어 한 곳이라도 취약하면 전체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팀은 현지 실정에 맞게 콩고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실무적이고 정밀한 협력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역행도 있고 평소에 헌신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역병이 발생한 후 제24진 중국의료팀은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방역망을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물자를 관리하고

제24진 중국 의료팀은 즉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방역망을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물자를 관리하고 주둔지 환경을 환자를 치료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진료과를 설립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에서 아프리카 침선에 생생한 장을 써내려 왔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은 언제나 아프리카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앞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44개 나라에 45개 의료팀을 파견해 9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인민과 함께 질병 예방과 치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주둔지에서 교육하며 지역사회로 들어가 방역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장 카세아 소장은 중국은 아프리카의 핵심 동반자라면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중국의 의료진이 있고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콩고의 에볼라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글로벌 공중보건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도전 앞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방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중국이 콩고를 지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인류보건 건강 공동체 리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풍파를 같이 겪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형제입니다. 신시대 전천 후 중국에서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는 선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전염병은 결국 지나가겠지만 위기 속에 쌓은 신뢰는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은 함께 밥 먹을 누군가를 원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돈이 많아진 사람은 마음 편히 잠드는 밤을 부러워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네, 결국 우리는 자기 손이 들린 건 익숙해하고 남이 손이 들린 것만 반짝이게 느낍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남의 인생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누구나 다 하나씩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시 멈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지만 만족스러운 인생은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변경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여 합작구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길림성 도문시 변경 경제 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이사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황량 일몽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층민주제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완전한 제도적 절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여와 실천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제,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모든 고리를 일관시키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당의 국정 운영에서의 정책과 조치

이 좋은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어떠한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와 같은 방향성을 띠는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답함으로써 기층민주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는 데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기층민주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층민주는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의 기반이자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기층 대중자치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민자치제도, 조민자치제도, 종업원 대표대회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층 대중자치 제도를 실행하고 인민대중은 기층 당조직의 령도와 지지하에 의법으로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진행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전 과정 인민민주가 깊이 발전하고 기층 대중자치 제도가 활력으로 충만되고 기층 민주 형식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있으며 인민대중이 각 분야, 각 계층에서 질서 있게 정치 생활에 참여하면서 계층이 풍부하고 진실하고 구체적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기층 민주는 이미 중국 땅에 뿌리 내린 제도 형태, 거부논수 기제, 정치 실천과 생활 방식으로 돼 중국식 현대화의 파란만장한 역사적 행정에서 날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층민주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지지하는 것은 구호와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 면적, 14억 명 이상의 인구, 56개 민족이 있으므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지지하려면 모든 인민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하여 중국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표대회 제도,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자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를 실행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으며 직접민주와 간접민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민주 형식을 창조했습니다. 기층은 인민 대중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정치 생활이 가장 광범위하며 사회 사무가 가장 빈번한 곳입니다. 기층민주는 직접민주의 일종으로서 인민이 자체로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층층이 선출하고 대표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전반적인 민주 권리를 행사하게 함과 동시에 기층의 직접 민주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전면적으로 표현하고 민주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구체적인 민주 구조 매개체와 효과적인 민주 운행 기술 등 확고한 기반 위에 구축하여 인민 대중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완전하고 불가불리한 권리를 진정으로 행사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기층민주는 중국식 현대화에 방대한 힘을 모으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입니다. 민주가 없으면 사회주의가 없으며 사회주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목적이자 수단이며 인민민주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조치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억만인민 자신의 사업이며 인민은 중국식 현대화의 주체로서 반드시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하고 인민의 창발 정신을 존중하며 전체 인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0: 광범한 농촌, 가도와 지역 사회, 기업 및 사업 단위 등 기층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제일손이며, 노동 계급과 광범한 노동자를 포함한 인민 대중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농촌, 도시, 기업이 모두 충분한 활력을 가진 현대화로서 반드시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의 적극성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며, 인민이 표달한 소원, 창조한 경험, 보유한 권리, 발휘한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모든 기층 단위에서 모두를 동원하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민주 실천 장면을 창조하고 인민 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광범하게 불러일으키며, 흙이 쌓이면 산이 되고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듯이 전 사회적으로 능동 정신이 분출되고 혁신 동력이 용솟음치고 창조 활력이 넘치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야만이 중국식 현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층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우리나라 전과정 인민민주는 전과정적이고 전방위적이며 전면적인 민주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촌지능 조언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 경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331 연변 개방 관광대의 동도 활용 구간을 차로 달리느라면 도문강의 푸른 물결이 굽이치고 구남산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선의 카페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고 농특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생기 넘치는 이 풍경들은 활용시 177.9km의 변경선에 위치합니다.

맞이한 10개 변경천의 발전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최근 인간 길림성 화룡신은 사람이 모이고 치부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고 또 본영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전시의 힘을 모아 변경천 건설을 추진하여 변경인민의 행복감과 귀속감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청춘의 에너지 부여로 변경 안녕을 수호했습니다. 이른 아침, 화룡시 승선진 상천천의 국기가 바람 속에서 나부낍니다. 촌주제 제일석이 손홍매 씨는 몇몇 젊은이들에게 최근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나이는 어려도 말에 골간들입니다. 최근 인간 화룡시는 향촌진흥전담 간부, 변방안전공고화전담 간부 파견, 변방진흥일토 인재 영입, 대학생 서부교육 자원봉사자 선발 파견을 참납게 추진하여 변경열선의 신선한 효력을 지속적으로 수송하며 다원화된 인재 변방주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이런 청년 인재들은 10개 변경촌에 진입하여 기층관리, 향촌건설, 변경관리 통제와 대민봉사의 전 과정에 참여해 변경촌의 인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남평진과 송선진의 공식 뉴미디어 계정은 대학생 서부교육 자원봉사자팀이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활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본을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여 뉴미디어 계정을 변경의 풍경을 전시하고 농특산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감숙성 주천시에서 온 대학생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근래는 이미 송선진에서 1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는 네, 처음에 왔을 때 촌민들은 우리가 도금하러 왔고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촌민들은 주동적으로 우리를 찾아 마을의 일을 상의하는가 하면 농특산물 추천 소개 동영상 제작이나 독거노인들의 의료보험 대리수속 등을 주문하는데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이런 느낌은 귀속감이 들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경관을 경제교육으로 전환시켜 발전 동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네, 송성진의 만남 숭산 카페는 은은한 음악과 커피의 순수한 향기가 어우러져 이 변경진의 세련된 분위기를 도했습니다. 장춘시에서 온 관광객 장여사는 이곳만의 셀렌쌀 커피를 맛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이렇게 특색 있는 커피를 마시니 정말 상쾌합니다. 이 카페는 정부 조건 창조 플러스 기업 조력 플러스 자원봉사자 운영의 모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네, 연간 영업액이 이미 4만 원을 돌파하여 향촌의 생태 경관이 경제 가치로의 고효율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네, 산업의 본창은 흥변 부민의 핵심입니다. 화룡시는 각 변경촌의 기반시설, 공공봉사, 산업사슬의 부대적 배치와 결합하여 10개 변경촌을 지역 위치와 자원 우세에 따라 대구남산 문화관광, 특색 농산물 발전, 농업, 문화, 관광 융합 3개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청과진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네, 대구남산 문화관광팀 핵심 구역에서 송성진은 천혜 관광자원과 G331 자가운전 관광 방문량의 이탁에 논 경관대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창태를 열어 도문강 냉수 입살, 천연 피나무 꿀 등 특산물을 각광받는 관광 상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남평진은 8,478만 원을 투입하여 32개 산업을 추진했는데 고추 재배 가공, 명이나물 재배, 산란닭 양식과 달걀 가공 제품 등이 포함되며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내 농산물을 토대로 남평지는 융합 경영 형태를 갈증 확정했습니다.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하고 전통 축제 사원을 발굴하여 숙박, 음식, 체험, 관광, 견학, 쇼핑이 일체화된 향촌 관광 휴양지를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 상업, 문화, 관광의 융합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네, 길림성과 절강성의 맞춤형 협력 또한 변경촌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화룡시는 남평진, 령년촌 등 길림성, 절강성, 맞춤형 협력 변경 시범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문화관광산업의 부대시설 승격에 초점을 맞춰 정품 민바, 관광역장, 자가용 캠핑장 등을 구축하여 연말전으로 운영에 투입할 예상입니다. 네, 다음 복지 보편 혜택으로 아름다운 화폭을 그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이 있고 겨울이면 난방 보조금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든든합니다. 네, 남평진 흥화촌의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5년 화룡시는 로계로 난방 보조금, 출산 장려, 의료 보충 보험 등 해민 보조 113.5만 원을 지급해 변경 주민 생활 보장망을 갈수록 촘촘하게 짰습니다. 이 수치는 화룡시 변경촌의 전반 민생 복지에 지속적인 도약을 설명하며 더욱이는 변강인민들의 안락한 생활과 굳건한 변방 수호의 축소판입니다. 네, 숭선지는 모교일을 환경정비일로 정하고 마을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연간 천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교목 700여 그루, 관목 4천여 그루, 화훼 만여 포기를 재배했습니다. 남평지는 제331 연성과 각 촌 내의 환경위생 정비를 중점으로 폐기된 가구 20여 개를 정비하고 녹색 경관 20여 곳을 건설했습니다. 네, 숭선지는 또 창작 동영상 코너인 숭선을 말하다를 선보였는데 누적 조회수가 3,000회를 넘었습니다. 만남 숭선 틱톡 공식 계정, 아름다운 숭선 위챗 공식 계정은 전방위적으로 숭선진의 특색을 전시하여 진의 지명도, 명예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제고됐습니다. 네, 남평진은 모두가 한마음 되는 다양한 수업을 조직하고 한마음컵 문체 활동을 개최했으며 붉은 성교 플러스 이승언어 선전 강연대를 조직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화 리념이 변경촌마다 퍼지겠습니다. 네, 현재 화룡시의 변경 일선은 날로 발전하는 산업과 아름다워지는 마을, 튼튼한 안전 장벽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화룡시는 더 높은 표준으로 변경촌 15차원의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기반 시설 보완, 공공 봉사 제고, 특색 산업 장대를 추진하여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변경개발 플랫폼을 강화하여 합작고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길림성 도문시 변경경제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사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경제합작고에 들어서면 경제발전 열기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

문병경경제합작공 당사위원회 서기 겸 관리위원회 주임 및 공유안의 꾸준한 실천과 한결같은 노력이 자리했습니다. 공유안은 연변의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개발 개방이라는 총체적 포치에 따라 지속일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국가 변경 개발 개방 정책 기회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고 변경 개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신념 발의, 기반시설 확충, 첨단 6집결, 외향성 경제 발전이라는 이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 결과 화학공업단지 기반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물류단지, 철도 전용선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는 경제 발전의 원천입니다. 공유안은 투자 유치를 합작구 발전의 제일 과제로 삼고 정밀화하, 장비 제조, 전통 산업의 연결과 보완,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그는 직접 광동, 산동, 절강, 사천, 호북 등지를 찾아 30여 개 우수 기업을 방문하며 합작구의 우세를 설명하고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5년 광낙화하, 락타 아웃도어 등 7개 업체가 합작구에 입주하며 변경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 유치 사업 기재와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합작구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안전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하는 안전 발전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위험 부담과 우한에 대한 실시간 점검, 폐쇄식 시정 기재 제정은 물론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련 사업을 지도하고 요해 공간 작업처럼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안전 위험 예방과 해소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대 대표의 근본 사명은 오로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인민이 나를 대표로 뽑았으니 나는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주동적으로 기업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올해만 25개 기업에 대행 지원 봉사를 제공하고 전기, 영수, 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배치, 합작구 발전, 경영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내놓아 도문시 당위원회와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네, 공유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보여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이 좌우명처럼 그는 늘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도문 변경 경제의 개발구를 기업과 인재가 몰려드는 활력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네, 향후 사업과 관련해 공유하는 계속해서 일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투자 유치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건설의 속도를 높여 경제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인대 대표로서 대중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노를 화

들복, 량, 한, 일, 꿈, 몽, 황량, 일몽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황량몽, 황량일취몽, 꿈처럼 돋없는 부귀공명, 허황된 일, 허무한 꿈이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개원년간에 로생이라는 선비가 과거시험에 참가로 장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생이 한단에 도착하니 날이 어두워지는지라 객점을 찾아 료상을 풀었습니다. 로생과 한방에 투숙한 사람은 눈썹까지 다 흰 료옹이라는 도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에게 황량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객점 주인이 밥을 짓는 사이에 로생이 료옹에게 파라만장했던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으면서 이번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로생은 자신의 이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료옹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에 료옹은 자신의 행당에서 정자 베개를 꺼내주고는 로생에게 한숨 푹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소망이 어쩌면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 로생은 하루 동안 길을 재촉해 왔는지라 몸이 지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꿈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꿈에서 로생은 고향에 돌아갔고 몇 달 후에는 청하라는 곳에 최씨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예뻤고 집안의 자산도 점점 불어나니 로생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진사에 급제했고 여러 번 진급을 하여 절도사에까지 올랐으며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에 로생은 10여 년간 재상을 맡았고 손하여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공명을 얻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 로생에게는 열몇 명의 손자들이 생겨나 천하의 큰 가문으로 되었으며 그 영화와 부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80여 세가 되니 로생은 중병에 걸렸고 매우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단 말입니까? 네, 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겠는가? 이 황량몽을 꾼 후 로생은 큰 깨달음을 얻어 도성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걸음을 접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에서 황량밥이 등장함으로 하여 사람들은 로생의 이 꿈을 황량일몽으로 불렀습니다. 후에는 이 성으로 호황한 일이나 욕망이 파멸됨을 비유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황량일몽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속에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골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전문가는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의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하여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또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골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 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15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비타민 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것인가요? 네, 전문가는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매일 사지를 노출시켜 15분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이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나무로 햇빛을 쬐이지 말며 고온이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비타민 D의 보조 공급원은 식이 보충으로 식품 속에 함유된 비타민 D의 함량은 많지 않지만 물고기나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하여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혜택은 1차에 이어 2차로 확대되었으며 전 지역에서 다양한 입장료 할인과 무료 입장으로 수험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춘시 동식물공원은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야간 개장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낮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매일 5명에게 제공되는 폭소 오행산 수험생 전용 명소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림강시 로투 정자는 해발 1,400m의 고원 초원으로 8월 31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입장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탁 트인 전망은 시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링근 시곡 풍경구도 같은 기간 동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을 따라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정우현 사해룡만 마이호 관광지도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시 류화현은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하면 모든 A급 관광지와 농촌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반시는 8월 31일까지 국가 5A, 4A급 관광지의 첫 방문 입장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지반시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

0: 동굴 관람과 고원 활강, 정글 오프로드, 셔틀버스를 포함한 특별 체험 패키지는 129원으로 스릴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시의 망막격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6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드넓은 습지와 아름다운 갈대밭, 철새의 군무는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훌륭한 촬영 명소로 꼽힙니다. 이번 길림성의 수험생 할인 정책은 단순한 관광 혜택을 넘어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로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험표 하나로 떠나는 이 특별한 여행, 함께했던 동기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길림성의 울창한 산림과 맑은 하늘 아래 아름답게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산동대학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61부를 보내드립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통 문화를 대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태도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현 시기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선명한 문화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중화 문화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을 제시해 준 것으로서 우리는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는 중화 문명의 지혜의 결정체이자 정수이며 중화민족의 뿌리이자 넋이며 또한 우리가 세계 문화의 급류 속에서도 발을 든든히 붙일 수 있는 기반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문명사를 지니고 있으며 근대 이전까지 중국은 줄곧 세계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천 년간의 역사 변화 및 발전 속에서 중화민족의 전진의 길은 종례로 순탄한 적이 없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동반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걸어나왔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중화민족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세계를 빛내는 중화 문명을 창조하고 남다른 특색을 갖춘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중화민족이 곤란을 극복하면서 대를 이어나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버팀목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전승되고 발전함에 있어서의 근본으로서 전통 문화를 잃으면 정신적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다시피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포기하거나 배신하는 민족은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되던 그날부터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적극적인 선도자와 실행자가 되었으며 또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충실한 전승자와 고양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시종 마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징표를 보여주면서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욱 잘 구축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려면 반드시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전통 문화는 그 형성과 발전 과정에 불가피하게 그 시기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시대 조건, 사회 제도의 국한성으로 인한 제약과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은 문화 건설 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부단히 심화되었음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대하는 주계 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 방침의 중대한 의의, 기본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것으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모든 사업을 지도해야 합니다. 시종 근본을 잊지 않고 외래의 것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지향하며 옛 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며 옛 것을 오늘날의 거울로 삼으며 감별성 있게 대하고 지향 있게 계승함으로써 중화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유전자가 현 시기의 문화에 부응하고 현대사회에 어울리면서 새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적 특징과 요구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포와 낡은 표현 형식은 개조하여 새로운 시대적 내포와

현대화된 표현 방식을 부여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시대의 새로운 진보와 진척에 따라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내포를 보충하고 확장하고 보완함으로써 그 영향력과 감화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내포된 사상 정수와 문화 정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에 포함된 풍부한 철학, 사상, 인문 정신, 가치 리념, 도덕 규범 등에는 현 시대의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시가 내포되어 있어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 유익한 개발을 주고 국정 운영에 유익한 개발을 주며 도덕 건설에도 유익한 개발을 줄 수 있는 바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모두 그 나름대로의 영원히 색이 바라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정신적 징표를 도출해내고 보여주며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에서 현 시대의 가치와 세계적 의의가 있는 문화 정수를 추출해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애심을 강조하고 민본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고 정리와 화합을 숭상하고 대동을 추구하는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선양함으로써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리용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전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여러 가치를 발굴하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이 깃들어 있는 가치 부호와 문화 제품을 보다 많이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설련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고추타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8번째는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한입니다. 무한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자 짙은 향초 문화의 특색을 띠는 유명한 역사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장강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보석처럼 산재한 크고 작은 호수들이 대범한 기질의 도시 무한에 부드러운 느낌을 안겨주어 무한은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호북성 송 소재지인 무안은 장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화중 지역의 물자 집산지로 예로부터 주변의 9개 성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안은 무한 삼진의 통칭입니다. 삼진은 장강과 한강에 의해 분류된 무창과 한구, 한양 세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 한구는 가장 번화한 상권이자 화중 지역 상품의 집산지이고 무창은 대학교가 집중된 문화구역이자 무한의 현대 도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한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단지가 들어선 한양은 무한의 미래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무한의 대부분 명소는 모두 무창과 한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두 지역은 강의 도시 무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풍속, 무한한 매력을 보여주는 무한의 대표입니다. 무한성은 최초로 1800여 년 전에 동한 때에 죽성했습니다. 당시 오늘의 한양에 성을 쌓았는데 여남, 도냥이라 불리다가 수나라 초반에 한양으로 개명해 오늘에 이릅니다. 성권이 오늘날의 무창에 하구성을 축조했는데 후에 조공성, 악조성으로 불리다가 마지막에 무창성이라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무안의 고성들은 모두 방어에 편리한 목적으로 강을 마주한 산자락에 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고성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구는 원래 성을 쌓지 않다가 1600년대에 이르러서 홍수 방지 목적으로 강가에 언제를 쌓았습니다. 1800년대에 농민 봉기군인 태평군이 언제를 기반으로 한구보를 축조했으며 1900년대에 이르러 한구보를 철거하고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거리가 바로 오늘날의 중산대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안은 상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통 오다라의 요충지에 위치한 무안은 예로부터 중원과 남방, 장강 중류와 하류 지역 간 경제 교류와 문화 융합의 중심이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무안은 벌써 유명한 항만이었고 천여 년 전에는 상업이 번창하고 수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500여 년 전 한구가 흥개하면서 심리의 도치 숲을 이루고 만가구의 등불이 밤을 밝히는 당시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화종지역 물자 집산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후 항구는 대외 통상구로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열강들이 이곳에 밀려들어 상품을 팔고 자원을 약탈하면서 무한은 상품과 원료의 집산센터로 되었습니다. 당시 무한의 수출입 금액은 상해 보급가는 규모를 유지해 동양의 시카고, 중국의 피츠버그라 불렸습니다. 1860년대 열강들이 항구에 각자 조차지를 만들면서 무안의 도시 모습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강기술계 강안로에서 황포로, 중산대도까지 부지 1.8평방킬로미터의 양옥지역이 조성돼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길이 1600m, 너비 20m의 이 거리는 100년의 역사를 보유한 무안의 유명한 상업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기존의 구도를 보존한 동시에 근대의 서양식 건축물 500여 채를 거느립니다. 그중 50여 채가 무안시 역사 우수 건축 보존 리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안은 경제가 번영할 뿐만 아니라 인문도 아주 풍부합니다. 223년에 처음으로 축조한 황왕루는 무창의 사산의 높이소사, 천하의 절경을 이루며 강남 4대 유명 루각 중 하나에 듭니다. 높이 51m의 황왕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5층이지만 내부는 9층으로 되어 있고 등정이 가능해 루각의 정상에 올라서면 무안 삼진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황왕루는 처음에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축조했으나 당나라 때 이르러 점차 유명한 명승이 되었으며 최호가 시 황왕루에 올라를 쓰면서 더욱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한양의 구산 산자락에 위치한 고금대는 북송 때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절친인 종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백아대라고도 부릅니다. 황왕루, 청천각과 함께 무안의 3대 명승으로 불리는 고금대는 중국의 정원 조성에서 사용하는 착용 기법을 활용해 구산의 산수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광활하면서도 심오한 예술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메인 건물 외에 정원과 숲, 화원, 다실 등 다양한 경관을 아우르는 고금대는 배치가 교묘합니다. 전각 앞에 돌로 쌓은 네모난 금대는 백아가 고문고를 타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청천루라고도 하는 청천각은 구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해 북쪽으로 한강을 마주하고 동쪽으로 장강을 사이두고 황왕루를 바라봅니다. 명나라 때 한양지부의 행궁으로 신축되었다가 1984년에 개축한 청천각은 당나라 최고의 시 황왕루의 올라 중에서 맑은 시냇물 저쪽엔 한양의 나무들이 령력하고 봄풀은 앵무주에 무성이 자라도다 라는 식구에서 이름을 취했습니다. 17.5m 높이의 청천각은 목조 건물을 모방한 철물 구조에 전통적인 기법으로 채색의 그림을 그리고 정교한 조각을 새겼습니다. 2층으로 된 청천각은 산세에 의해 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루각을 짓는 초나라 사람들의 웅장한 기상과 문화적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무안은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1800여 년 전에 동안 후반에 구산과 사산에 군사적 목적으로 성을 쌓은 곳으로 시작해 700여 년 전에 명나라 때에 이르러 무안 삼진이 기본 구도를 형성했으며 뛰어난 지리적 여건과 독특한 경제적 위상으로 내외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왕루와 청천각, 고금대, 귀원사 등 많은 명소는 무안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오늘날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과거 무안의 눈부신 문화를 말합니다. 무안은 혁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무창봉기가 2000년

0: 동안 지속된 중국의 봉건 제도에 종지부를 찍었고 북불전쟁 승리 후 국민정부가 무안으로 천도하면서 무안은 중국의 혁명 역사에서 눈부신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도 무안에는 신의 혁명 기념관과 무창봉기군 정부 사적지, 경안철도 천공회 유적지, 무안 국민정부 건물 등 많은 혁명 사적지들이 보존돼 무안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무안은 장강 중류에 위치한 눈부신 보석입니다. 산도 많고 물도 많은 무안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호수 100여 개가 산재해 동호와 나무, 사호가 무안 삼진을 산 좋고 물 맑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장강을 가로질러 무창의 사산과 한양의 고산을 연결하는 무안 장강대교는 세종국 창건 후 처음으로 건설한 장강교량이자 무안의 중요한 대표 축조물로 만리장강의 제1교량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1: 지금까지 근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무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6월 13일 2026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길림성 본행사가 통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는 길림성 문화관광청과 통화시 정부에서 주최했습니다. 본행사에서는 2025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에 선정된 길림 동부 장백산 구석기 시대 유적군과 2025년도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 전시 정품 특별 추천 항목 영예를 받은 동북항일연군 유적 출토 문물 특별 전시가 소개되었습니다. 4명의 기층 문물 사업 일꾼들이 문물 보호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영상으로 길림성 제4차 전국 문물 조사 중요 새 발견들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또한 군중 대표가 문물 보호 창의를 발기하고 문물 박물관 기구와 연합협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문물을 따라다니는 길림교행 연합 프로젝트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사 기간 전성 각지에서는 연동으로 120여 가지 문물 박물관 혜민 행사를 전개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문물 보호 리념을 널리 알림으로써 전시회가 문화유산을 함께 전승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최근 길림성 고계단은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기 위해 길림성 훈춘시에서 10여 일간 공연을 기층에 전달하는 홍색 주제의 애국주의 교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계단은 18개 변경촌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집 앞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순회 공연은 사상성, 예술성, 관상성을 겸비한 다채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민법이 우리 곁으로 시작된 공연은 재담, 마술, 가요 등 다양한 장르가 연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평서 전문 배우 송흥남이 들려준 호혈 금적은 양정우 장군이 홀로 험지에 뛰어들어 적장을 사로잡은 용감한 사적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며 관객들에게 혁명 열사들의 담력과 나라사랑 정신을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기층에 내려가 문예의 초심을 실천한 이번 순회 공연은 길림성 고계단의 노년, 중년, 청년 3대 문예일꾼들의 뛰어난 기량과 훌륭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길림성 고계단 단장 리장은 고계단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창작 방향을 고수하고 홍색 문화를 계승하며 군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온도가 있고 내용이 좋으며 대중과 맞닿은 문예 작품을 계속해서 창작할 것이라며 문화 혜민을 기층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중의 문화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저녁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2라운드 심양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팀은 90분 각축 끝에 0대1로 석패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그라운드에서 이어진 불꽃 튀는 승부에 관심이 집중된 동시에 경기장 밖의 풍경도 주목받았습니다. 심양 철서 경기장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가운데 동북리그 제2라운드 빅매치의 중간 휴식 시간에 조선족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화 성년이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연변 가무단 단원들이 그라운드에 올라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인 장고춤과 세계급 무형 유산인 상모춤을 선보이며 4만여 팬들에게 전통예술과 스포츠 열정이 어우러진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변대학교 YBUC 응원 동아리 학생들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열정적인 응원 공연을 펼쳐 경기장 한편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통일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은 노란색 꽃과 마른 명태를 손에 들고 활기찬 응원전을 연출했는데 경기장에 열정적인 율동이 울려 퍼지며

0: 2026년 6월 13일은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6월 12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장인정신 문맥 연변 무형문화유산 기예 공연이 연길시 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유산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주제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의 현장 전시와 전시 플러스 공연의 몰입식 예술 형식을 통해 조선족 전통 복장, 뇌절, 가무 등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고로 연변은 뇌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감대, 혼속, 명절, 뇌절 등은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삶에 대한 애정,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족 복장을 중심으로 혼속, 회감대, 추석, 진달래 축제 등 다양한 민속 예절과 명절 장면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민속의 밝은 어르신, 민간 예인들이 함께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이어온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회감대와 명절 예절, 전통 혼례 등 고유한 의례를 무대 위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현장 관객들은 공연에 깊이 빠져들어 무형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예절의 무게, 문화의 정수를 온전히 느끼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산동대학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산동대학 박물관은 1995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어 개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종합대학 박물관 중 하나로 1970년대 초에 설립된 산동대학 고고학 전문 문물 전시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청도 관사는 2016년에 관공되어 그때부터 제남과 청도 두 지역의 관사와 협력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산동대학교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남과 청도의 관사 건축 면적은 총 4만 3,600평방미터이고 전시실 면적은 1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풍부한 소장품 자원을 바탕으로 박물관은 1억 년 생물사, 100만 년 인류사, 1만 년 문화사, 5천 년 문명사, 120년 학교사 전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중 100년 학부 문운제로 산동대학 박물관 기본 전시는 각각 제6회 산동성 박물관 10대 전시 우수상과 제19회 전국 박물관 10대 전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에는 현재 청동, 옥, 갑골, 도자기, 금은, 벽돌,

화폐, 서화, 기록, 생명과학, 의학 표본 등 다양한 종류의 소장품이 4만 6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품의 량과 질은 모두 전국 대학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중 고고학에서 출토된 문물이 가장 특징적이며 국가 등급에 규중한 문물 356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은 학교 교사와 학생, 사회 대중을 위한 사명을 겸비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한 문화 교류 플랫폼이자 이미지 홍보 창구입니다. 박물관은 학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고고학 학문이 각급 교육 연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실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개최하여 캠퍼스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대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산동대학 부속중학교 도덕교육활동기지, 산동성 사회과학보급교육기지, 산동성 일반학부, 대학 노동교육 제2교실에 전형적인 프로젝트를 설립하거나 평가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은 전시, 교육, 수집, 보호, 연구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학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산동대학 재남관은 재남중심 캠퍼스 A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에 완공되어 개관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2878평방미터입니다. 고품질 문물 전시회와 특별 전시회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요 전시로는 관장 문물 우수 작품전과 팔마동조 상대목, 산동대학교 역사학 8대 교수 주제전이 있습니다. 산동대학 박물관 청도관은 청도 캠퍼스의 남북 방향 주축선에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박물관의 건축 면적은 4.08만 평방미터로 전국 대학 중 단일 면적이 가장 큰 박물관입니다. 전시실 면적은 9천 평방미터가 넘으며 2020년 10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1년 5월에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3년 동안 총 21개의 전시회가 마련된 가운데 그중 상설 전시회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년학부, 산동대학 역사전, 문운제로, 산동대학 문물고고학 성과전, 생존탐사, 공동과 인류, 종교고고학, 산동대학 당중령 기금회 프로젝트 성과전, 추광, 장극가 기념전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산동대학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길.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온라인을 감동시켰던 쪽걸상 소년이 대학 입시를 원만히 마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쪽걸상 소년 방우상을 기억하고 있나요? 3년 전 그가 군사훈련에 참가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로 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올해 방우상은 대학 입시에 참가했습니다. 6월 9일 그는 마지막 시험을 마친 후 특별한 시험 도구인 쪽걸상 두 개를 들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꽃과 함께 그에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방우상은 친구들과 함께 대학 입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의 시험 도구에 더해진 쪽걸상이 두 개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든 걸 특화시킨다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 전 엄마가 박무상에게 준 성인식 선물은 퍼즐 한 박스와 해바라기 한 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즐은 아들이 자신만의 완벽한 인생 퍼즐을 잘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했습니다. 해바라기는 단번에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인생이 밝은 햇살로 충만되길 바랍니다. 두 살 반 되던 해, 교통사고는 박무상의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세 살부터 그는 의족을 착용하고 등교를 시도했습니다. 상처가 자주 궤양을 일으켰기에 소학교를 졸업하던 해, 그는 의족을 떼어내고 특수 제작한 쪼끌상으로 보행 연습을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힘에 부치면 그는 매일 팔 굽혀펴기를 연습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팔 힘을 늘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오랜 훈련을 거치다 그는 마침내 쪼끌상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립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쪼끌상 소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2023년 박무상은 전현 100위에 들어 고중 입시 총점 A의 우수한 성적으로 원안 1중에 입학했습니다. 고중 1학년 때 그는 주동적으로 군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 박무상은 특별히 오랜만에 밸런스 바이크를 꺼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학우들과 함께 군인의 자세를 취했고 과목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몰입된 표정과 당당한 자세는 급사 진정한 군인이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중 3년, 어머니는 매일 전기차로 그를 등하교시켰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저녁, 박무상은 스스로 전기차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운전석 뒤쪽에 손잡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는 이미 땀에 젖어 녹이 슬었습니다. 손바닥을 받치는 부위의 페인트도 이미 많이 달았습니다. 신체의 결함은 지식에 대한 박무상의 갈증을 막지 못했습니다. 낮에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강의를 들으며 모든 지식점을 놓치지 않았고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난제를 극복한 후에라야 그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학우들은 박무상이 모두의 본보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쪼끌상 소년 박무상은 또 한 번의 인생 고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온라인을 감동시켰던 쪽걸상 소년이 대학 입시를 원만히 마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강유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강유위 자는 광하 혹은 장수이다. 광동 송 남해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때부터 정통적인 봉군 교육을 받았다.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거듭 낙방했다. 1879년 홍콩에 거주하면서 자산계급 계량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소방에서 진리를 찾는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후 여러 차례 사회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군주제 하에 자본주의는 강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882년 후 강요인은 많은 소방의 소족과 간행물을 구입해 열동한 후 그때로부터 소방 자산계급의 평등 사상을 널리 선전했다. 1891년 강요인은 진천초 양계초의 초청으로 광주 장흥리 만목초당에서 글을 가르쳤다. 이 기간 그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서 신학위 경고, 공자 개재고를 내놓았다. 신학위 경고에서 강요기는 동한 이래, 고문 경학은 왕망이, 소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위조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문 경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요신변법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했다. 공자 개재고에서 강요인은 공자 학설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거론하면서 공자의 학설을 바탕으로 변법 요신의 새로운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관조약 체결 후 이듬해인 1895년 5월 2일 강요인은 베이징에서 회시 참가차 모인 거인 1,300여 명을 선동해 거화 일본과의 화의를 거부하는 천도, 변법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 연명신을 올리는 공고 상소 운동을 일으켰다. 비록 이 연명신이 조정의 거절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조성했다. 그 후 진사로 된 강요인은 여러 차례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5월 29일 그는 광서제의 세 번째로 올린 상소제 제3소에서 다시금 변법의 이유와 절차를 상술하고 부구, 양민, 양사, 연병을 통한 국가의 부강 및 국체의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1895년 강요인은 만국 공부를 창간하고 신법의 유익함을 널리 선전했다. 1898년 광서제는 강요일을 궁전으로 불러들여 변법에 대해서 담론했다. 그해 6월 10일 광소제는 강요위의 제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변법을 선포했다. 변법 요신 기간 강요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개혁 방안을 제의하고 실천했다. 특히 요신 인사 담사동 등과 신정을 계획하고 무엇보다 중국을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 방식에 따라 국가 및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주장을 실행에 옮겼다. 9월 21일 자이태오를 위수로 한 완고파가 정변을 발동하자 강요인은 외국으로 피신했다. 외국에 망명한 강요인은 중국 내정을 간섭해서 광소제를 구해줄 것을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요구했다. 1912년 중화민국이 창건된 후에도 강요인은 여전히 군주조체, 공화반대, 군수보존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청나라 말대 황제 부위의 복백을 시도했으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0: 지금까지 강요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0: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양손구도 만약 허리비나 어느 볼 가차볼라도 차가 누르 가차죠. 오늘 어떤 말로도 임 인진 유주도 종류지나 그런 나산 인진에도 오늘 인공수정 이거 또 말레 가
1: 우리
0: 진정한 세줄지나 오늘도 오늘 하루 엘센이 직신 누구어도 대를 차이라마 이 다이동이시노. 그리고 만에 사문돌문어들 가량 연시동 운들리 이제 군벌로 나인저가 온비나 그리고 어느 벌로 만 늑질도 뭘 고르바스 두루보다 이 호수나스들 이미지 피신 주고 싶어 오늘로 양지다 혹인 바식 만인들 피신 주고 그걸 만내 혹질도 북섬도 납줄 만내 혹질도 혹질티네로 그러면은 늑 안드르스 가일랑 몰라 늑 탈라스 누구 그리고 누구 탈라스 몰라 그 만내 언더서나 삼라산 호신들어 호신에 농무주기어로도 다 기초设施는 项目 申请 문제나 오늘도 내들 양주도 条件인 세 몰가가도 지지식이나 다이동을 문제나 만나 그리고 버스는 탈라스 몰라가스 문어는 이렇게 중요한 지에 허질지나 만지시에 올들지나 은세인들 여러분 친구 테롤지나 은세인 모시 처문어는 옛마여 테롤하다 오늘 협년 한각 디룩 들어가서 같이 허를듯이 버스는 약탈하다 얼른 문들지나 테레링인 달라서 몰라 많이 은질로 운득대름잔 테레가 지르기 칠로 드리노 만나 은질 해른 타분 온다 활뜸 주간맹은 뭐 임상 뭐 로시 찍고 나도 많이 봤 기초 소식이노 여러분 신 부터 매울 뒤에 뭐 호득 된 잠자 찍노 은 달라가 얼굴 많이 인도서 봐서 되는 단창 티승 팀 项目 봐서 고르빈 덤모 로시티 언바스터 지르 줄인 둘러들 미주 品종 테러리 宣传이 이거도 오늘 봤더니 우즈네 이목자다 물드긋네 디관대 옥지르 줄 테러리잖아 오늘 녹무네 답은 답 5000부 보면 5000부 그런 거지 테러리잖아 룰라다 지수는 아마 대화를 하면 수익의 이티화 임 지수가 다시 디관대가 테러리잖아 만약 우즈문 썸다 지토몽이구나. 새로 만나 활동 고르면 조요비에 나왔고, 오늘도 많이 했나? 가량은 쓴 희름적으로, 돈에 이름절가 어디로. 그리고, 봤는 토스켈은, 토스크스는 일달라도, 저, 마이들은, 소르다라도, 가량 이제 나왔고, 드릴다나, 드릴레벌로, 지토몽이고, 맹달란 존, 탈북이 나왔고, 오늘 은내금 벌로, 가량은 벌로, 돈에 조, 있잖아. 나 예전 심어 힐거 제화스테나 어른 협내 말한 오르튼 사나 오늘 호르트 자가이드건 터시터시어 디버럿 같잖아 호르트게나
2: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о төв радиогийн мэдээ мөрдлөг тусгай програмын өнөөдрийн дугаар ийхүү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Буян Тэгши, хянагч Бөрөн Өлжи,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ай та бүхнөхөн хүлэн сонссонд баярлалаа.